0: 에이, 누가 골로 마이티가 하면 도골 놓더라. 부쩍만 하는 네가 일대로 샷버더라.
1: 저 덩키사이 버티발리나 딘 우자라우디나 뭐다. 아니, 꽃이 기술어서 이거 랏버리.
0: 아니, 랏이 가야라 깨버라. 뉴스 온수 오스마. 아니, 도고서가 버티겐지 마태가 쏘스마. 아프리스 한 일도 건드네. 야, 어르콜레 건져. 깨버라.